0: 응? 너 봐?
1: 아!
0: 에, 에! 뭔소!
2: 어! 오스타!
0: 에? 에이! 포토, 포토!
1: 아, 아? 야, 필라!
2: 포토라?
0: 이, 쉐이! 나우! 아우! 이, 알렐! 오!
3: 네, 드요.
1: 포토라!
0: 에! 벤! 우눗! 어? 바투라?
1: 야, 야, 야!
0: 아하!

0: 쨍쨍. 도요. 인사는 엠뷰크 프로그램의 최전봉급 다음에.
1: 인사는 엠뷰크 프로그램의
0: 에벤츠.
1: 네임이셔.
0: 주북 마카르나 EMMX 다음에. 아르틱 리케게트 사이스인데 헬켄스 초복박하나 이해비리잭 초죽발 아츠카우미잭 안내다리오로우미잭 다음에
1: 리케게트메
0: 에벤트 리키는 스파게티 예메마키네스
1: 돌반 소림 리키는 리키스 스파게티는데 게티스
0: 나야네 디비
1: 반 데세이든 보마즈 달딘 아마
0: 게린 마카름 인산느 비댓댄 나하 쿠르타랄람 로봇 콜. 맞갑. 차탈. 이제 oldu. 마카나 yalayım.